0: 个连路比另外能错啊。
1: OK
2: OMA KK RAVE 이젠유거든 OMA KK RAVE
0: 저도참
3: Yo yo yo
0: 저도참
3: 아본 알범